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리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할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주냥 문자를 당도허니 그때요 양반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일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었으니 그때여 준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반개허여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춘향 머리를 부여잡고 해안거라. 해안거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 버릇을 묻어였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